마음이 않고 나비아바바 반응하고 앉아고 미니 아누마 크리스토 뻬 크리스토 뻬 사레 몸이 양사레 양사레 양사레 야리과 마바바비모 야리과 마바바비모 야리과 마바바비모 야리과 야리코 야남과소 야리코 마마마 야리코 강크랑 강크랑 야리코 비마티카이 야리코 바바보미앙코 야리코 옹크란텐 옥세칸웨이 야리코 바오칸텐 야리코 와스라니 야리코 모니무라호소 야리코 야리쿠라토와 야리코 야야와호 야리코 야데니아사스노소 야리코 리사이티아베타오 야리코 헤우다와스로 마카바리 마모리시타노사 이타라라라라라티 에다브라쿠와 이니미시 야브라냐파 야파파미라쿠 야파파오파쿠이니나 I love you, middle. I'm in Kosovo, so much. I'm not going to do it.

여자만가 니들이 Rising Young Company 여자매 안녕하세요 자녀매 안녕하세요 여자만가 니들이 왔지 에 위에

왔으니 예수 이름으로 겉절대기나 겉토 뭐 괴태맹이나 배무카세 원리 아끼는 모양이네 자원기강화 아타모미라시오 우파다사우지 아예이 아주레 베프레네 원리 바치는 에뉴웨이 카멘토 난 소바투 아트라우

0: 말씀의 진화가 성령의 불에 불하시옵소서. 너희 뿐이 나쁜 영혼 성령의 불에 불하시옵소서. 어쩌 다 타 너희 기사고 자리가 고 너희 부탁이라봐 너희 뿐이 나누어 하는 비 내 숨은 수원 사다 안아봐이 야여 캐시에
1: 야여 캐시에
0: 너희 기사에 자리가 고
1: 자리가 고
0: 레이라 레이라 레이라 Ma,
1: who is it? You know, is it gonna be
0: right? Come on, Baba.